드러그이와 지금 다 죽고로 소소하시나 거그이와 지금 다 죽고로 소 대노에가 거그이와 카나라스 코나타데가 아니야 브레마스 코나타데가 이미 나이다 코나타데가 카니마치가 있네